계승 허자라와 SMS 99 시호랭카 풍가함 항 정부 이절라니 비슈라이 앙도 잡몽 당샤 카나나이 르잡몽 니콕 타이 응카 달링 달링 콕 버럭 르잡몽 피아 다쿡 노 다쿡 비슈라니 나카르 몽샤노 어 르잡몽 사보니 아보바 능 세이로 홀리아 강 사이말리아 보 르잡몽 노 보낭 샤카 하니바게 카나리 만글라카 넥스트 타임 오는 제프로 SMS 클라요 기샤스라이 스라이케 세이로 홀디 사보니 르잡몽 강 카나라나이 제 kangkang khanara nainke ozarawa te korokshani nainai pungka hamang takar jolani konika rechap mungni kok thai inkha hamjik sinamui talang diano rechap nai inkha parmita te bikrom hambai ya phoro non onke nono bombela kino hambai bukuk konika rechap mungkhana nahini koi horka takar jolani hamjik sinamui talang diano o rechap mung nongke phaidi khana lainai ozarawa binikra tokjak mani o rechap mung kanai tongdi logi tongdi jotto kanai tongnai takha bukuk te mare kichin shongka ozarawa buku konika khana di ni khana tok zakmani o khana tok rechap mung